이게 너무 안 타고 맞아서 그런지 아세요? 다른 분들 얘기하면 어, 레드. 오, 오케이. This is yours, you own it.